지은 낙삼수원이 동아 운원 지은 낙삼수원이 동자 우아비아보 만데랑 금마아 히브루 프로펫 얀 아카슈아니 투라 볼자이 프릉니 프로그램고 크나툼 싱벌 벤사칸티는 프릉니 남비바 살람 달하자그니 코토블시니 준자니 체타릭 솜바르 프릉 예 프릉나둔 싱벌 프로그램고 칸데케 솜바랑 박사우게탄치나 프릉니 소매는 이지만 프릉니 도바지미 치본 크나롱야가다 릉미트레니 기랑고 크나나만긴 코치 컴보지 프로그램고 도 콜라치베지오 가마탄긴 스니베지우 힌디 코버랑고 텔레스테이션이고 릴레강긴 스니베지미 파 잉글리시 코버랑고 베조조 크나소나만긴 레비슨 모머니 체스모타니 기코 니스망나 스니베지미 치코 가마탄긴 스니베지미 코르코 야 프릉니 바코 니스망나 아 바코 바 브리코 오이 차 아니지 마이케 안티니 볼로 아랑 니시아타코 마나 야 카타 비촌코라이 아가라니코 크나소나만 겐 스니베지미 코나치오 등탕탕 힌디 프림니 기랑코 크나소타이나만 겐 쳇바지오 힌디 코브랑코 쳇바지미 치보 잉글리시 코브랑코 텔레스테이션코 릴레카앙긴 쳇바지미 코나치오 살고로 살라마 독니 잉글리시 코브랑코 실롱 스테이션코 릴레카앙긴 프릉남 투라 프로그램코 쳇바지미 소피오 크나소나만긴 다니 차송타니 기랑코 가마타니우스 강가바나시망 Liam Sangma, Mount John School Tura, Unipoidu Munganiko, Knasonamangin, Sandista Sangmani Girankova Zozo, Sesopibongabajo, Knasonamangin, Scubaju Hindi Kobrangu, Scubaji Mipong in his Kobrangu, Delistation Kurili Kangin, Scoots Kung Baju, Western Musical Program Ongin, Scoolachi Baju, Beauty Party Program, Delistation Kurili Kangin, Tkungbaju Hindi Kobrangu, Tkungbaji Mipong in his Kobrangu Zozo, Delistationu Wataskaniku Krasonaman Gin. Tkumbajimi Tkungo Trenaman Sangma Rubrenist Marakni Tasontani Gitangonisonagamatangin. Tkunkula Tibaju B party program good delistationku rile kangin. Chisabaju Hindi Kobrango, Chisabajimi Pong English Kobrango, Zozo, Krasonaman Gin. Salni Chisabajimi Tkung, Ibapson Sangma Ruprola Marakni Tasontani Gitangonisonagamatangin Gin. Cisa kolachi baji mitkrangni programu dal salu nachima angni kata ya program ku kamatani somoyo sepjela je sangmani antani gman aganani ku kna sonaman gin aro chungaba noktang ko rkani marqba namgni rang ko mana Dr. Brenalin K. Marakni segmanani ko AR Marakni aganatskani ku kna sonaman gin Subita Sangma Ru Juliana Marakni Girankova Zozo Knang Namangin. Sani Chigini Baji Hindi Kobrango Delistation Gurile Kangin. Chigini Baji Mipo Vietanerana Somai. Sani Chigini Baji Mitskungo Disaster Management Programmo. Nasimang Bangrani Guman Aganiko Knang Namangin. Silverius Marakni Chasmotani Girango Nesmana Zozo Knatangin. Sani Chigini Kurachi Baju, Bibati Program Good, Delistation Good Relay Kangin, Jol Jol, Atami Gatambajuna, Krasonamangin, Gatambaju, Hindi Kobranku, Gatambajimipo, English Kobranku, Nesimang, Delistation Wataskan, Atami Gatambajimitskona, Krasonamangin, Aganat Gum Programmako, Bring Near Sagamukisoma, Krasonamangin, Yan, Akashvani, Tura, Atamna Dunsoman Programmako, Nesimang, Atami Bosopodok Bajuni, Walni chikin atabajina krasona manin, dala tamu apsan kin krana mangin. Dokbaju yatanyan kukna.

0: 나시방 레비손 마 모먼이 기랑 코크나 소나마나 기랑와 아요야 차송디 자종나 아반 아로 골포 카에로나 레비손 모먼이 기랑 코네스망 조조크나 소나마나 다오나시방 아브리코 바 바코 오이차니치 마이칸치니 볼와랑 노스통 아타코마나 금망아니코마나 아가나니코 크나소나만겐
1: 삼성카고 플랫폼 텔레그바 옹안이랑 만두왕이 먹함치나 잠시삼촌이자 아로 안상통이 남근이나 숨삭기자 아독지간이 무릉볼금 많고 미시아따니지 옹시아따니코 만나 아독지간이 미망 아로 은어차급바 무릉볼금 많고 방사께 옹텔라니코 옹왓급바 박랑 아글삭나 등탕등탕 옹텔라니급바 옹안이랑 코라바라 아독지간이 삼상통어 옹텔라니급바 옹안이랑코 옹왓급바 박랑아 아아 지 발와 Burung Bolgum Rang, Aram Rang, Sali Tingani, Dingani, Aro Agasako Pungope, Dungingapa, Antingi Rang Sitkapa, Balwarangan, Unga. Yang Telegapa Wani Rangko, Wankapa Bakranga, Mandeni Bakrang Jekai, Tanumi Chanchani Kodaka, Wandake, Warangba, Burung Bolgum Rango, Pangsake, Plakong Telani Rangko, Wata. Plaknas Kang, Antingong Telegapa Wani Rangko, Wankapa Bakrang, Burung Bolgum Rango, Pangsake, Maitakabong Telegapa Wani Rangko, Wata. Warung kau cantik ingana, aan plak janggi genang kepa, madirang, mat burung rang, contohrang, aro bol warang ni pangsakani, japang uang, bolang aoj chai, ani asal, aro cirang kau salope, galurua, bolang ani sigemen dijakrang, aro ceksirang kake, soe, asal uang ni kau, ona, muka pecirang kau rasake, aona kasne gakape,

나 아르 뿡나 닥터가 아우치 스페 뿡금은 지니 와리랑 안승나 멀시졸나 당감급바 지능 집이스강호 오나 멀리자들랑 아랑코 망아깨라키야 무릉벌금랑 아우코 푼답에 살코 통통 아오 낭착나 온자 아로 아오 습금은 지릉코 살 능안이나 미바차도에 아라마코 참팽아 살 능안이나 몰랑니 미작랑오니 자도급바 지니 미바랑 망방어 발와랑 박사 동안이 금은 살와랑코 팅프로탄 박사 아우코 푼답급바 무릉랑니야 셀 아니 지금은 등안이코 오남 만자 아로 얀 안칭나 동토아니코 오남 몰랑 남기자급바 칼카나랑니 레일가리랑니 아로 모토가리랑니 월쿠랑 아로 만데랑니 구간급바 발와랑니 방방니 발와랑코 롱탈기자 공하다 국가 살롯대 방방니 발바랑코 롱탈레 락키야 아로만데랑니 랑스크바 발바랑코 쿠갈스카이 안승코 사 등안이랑코 날족대 락키야 사갈리치 근황급바 발바랑 아람랑 플레 발바아 아로 부릉볼금랑치 카스나타니코만네 지플레 마카와니코 안승나오나 부릉볼금랑 마카와니코산 왁키자 은디바 와랑코 플락치난 스왈라니오바 바크랑코라급바오와 아츠가 숭어 무릉볼금랑 지웅아급다 동무뚱원 등탕등탕 불시어 무카와니랑 옹아따 와랑아 무카와랑팍 무카발살락 무카발와근앙 와급바 무카불시 바사크만신 아마티시와 바돌부라리아 와릉피아 아르카티 사탄이랑 옹아 블락 무릉볼금랑시 옹아급바 옹텔라급바 와니랑 따오 무릉볼금랑코 고미양녀 동왕자하 아직 성어 무릉볼금랑코 아바오에 자니지 아로 아독랑 와 보랑코 무캉치 장기탕하니 금은 잔치기자 스카탕대네 득득산이 남근이나 플락니안 아직 아성고 보롱롱 옹나시플라우나 라바하 아성이 무릉볼금랑 르차프라코 스톡나 구미아헌 플락 옹텔레그빠 옹안이랑 방사클께 감코라카나 만자니요 무땀바크랑니 카마랑 바따 아름 무땀바크랑 벨그리아니코 늑나마나 아직 아송어 부릉볼금랑코 미시아니에랑어 홍비왈나 바땅니야하 안네 늑나마나 바그참랑니 어뜬급바 와시 근황급바 부릉볼금랑 아송코시니 볼금랑 아로 송그참니 대봉대가치워나 킁킁 팔레 자니나 바그참랑니 자마장기갈레 안치당고 루갈레 아송치가 만파고 아큰고래 닥파고 안칭쿠스무때 만르까하 아로다우고 작파독게 그맛나 싱아 그따 전치마나 야 안칭이 전치기자 아독시가니 부릉벌금고 니시에 갈라니금은 남기자고 따오 빡빡하나 안칭 늑나만 전화바동아 은디바 하이더불시 스쿵바 시봉하니 기세뻔 마이버등탕하니코 늑나만 만나바동아 부릉벌금랑 동자니요 바디타나 킁킁 안칭이 남기자니랑 속바하 안칭어 디자 참치름에 니나 스칸급바 무릉벌금랑코 아바오에 자니요 아비글 무탑사 다오 차망하니요 아독랑 아살그리용에 니미시랑코 만나니 고미로로잉하 은네 늑나마나 드니급바 무릉벌금랑 동자니요 아오 지르뻥하니 벌랑 동왕자니요 지릉지비스크랑니 특방하니 그바 안칭 늑나마나 그탐급바 무릉벌금랑 동자니요 아니 망락하니 고미하니 아셀 아브리랑이 비르비아니 코바 안칭 늑나마나 브릭바 무릉벌금랑 도왕자니요 살리드가니 바리아니 코바 안칭 늑나마나 르차치스쿠 소톡 아로 소치니불시랑와 아직 아송어 등하니 콜국스쿠 디그리 파렌하이트와 엔디바 다로로 등하니 콜라치보아 디그리 파렌하이트 오니 소피 디그리 파렌하이트오나 킁킁 등하니랑 코바 늑나마니가 아로이안 안칭나 동토비자니코 오나 바칭아하 봉하급바 무릉벌금랑 동자니어 르차치스쿠 소챗 은탈 불시안티엔 옹나시플레 지두비아니코 발만두리옹에 송코노크랑코 피아니코 아르 무카스틸로네 게아니 보스트랑코 니시안이랑코바 안생득나 바 크나나마나 도크바 무릉벌금랑 동자니어 방방근이 발와랑 롱탈자니어 안승어 등탕등탕 사비시랑 옹아니코바 안생득나마나 스니그바 조옹랑 아로맛 부릉랑 무릉니 볼랑니 밑에 아르비자강코 차이 장기탕아 무릉벌금랑 동자니어 우아망나 자니랑 동자니 아셀 우아랑 만데랑니 기아니랑코 차나 낭아니 아셀 기아니랑코 니시아니바 다오 카스네